아이 감청한다 하나, 감청하면 두드리고, 감청한다, 아칠, 두꺼워라 부르죠. 조, 멍청오, 두꺼롱 속에 인자오로, 무지르겠네, 막, 외국산세고 죽으냐, 끈지노, 에이타노, 와세테버프, 만원 감아바꾸네, 아초바가 비디네, 위로운지 뭐냐, 모빌이. 오목하마 아베리나무에 오목하마 아바 오목사 아바꼬메 아주노이제 아마소가마카캄 아부산시레 아주게리제무리 아바오에 미렌베 노무사바크톤다 메사우리칸투 파트리 네모아나 Nemo yom tu kiriko. Uwakeko inakusikai na mwe, ewe na kusona.